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꼭 옳은 길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내 고독한 뒷모습은 가을바람에 흔들리고 있다. 아직도 내 어깨 위에 그녀가 남겨놓은 헝클어진 머릿결과 차가운 빗방울과 뜨거운 눈물이 함께